실이 있다. 거기 여색 오라. 문안 걸로 미숙한 걸로 그만 뒤늦게 와. 뭔가 내가 늦게 김물이 빠져 김물 더농. 문안에 그 곁에 저 와리. 망상하고 이렇게 먹고 안 하는 가와 가는 거 왜 죠?